0: 미트로 가카미오 미노로 가카미오 가카미오 포크와 모아시아 난시오
1: 겐카미오 겐카이메
0: 미트로 가카미오 미노로 가카미오
1: 겐카미오 겐카이메
0: 가카미오 포크와 모아시아 난시오 어둠 세스레 구시아 난시 무노우 푸에